내가 루니카야. 이상한 분이. 별이는 지켜내시면 아니요? 기독기 나가 늦반, 마릉마릉. 기다려요, 나오. 니마사 늦반. 시바도, 여러 개도 오래가서 성우들아, 아기.